0: 뭐 하는 거야? 부탁 좀 데리고 나가.
1: 아니야, 안될 거야. 근데 저 앞에 지금
2: 무슨 일이 있어도 살 사람은 살게도 있나 봐. 아줌마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더 다행이야.
3: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어머니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여기서 저희 어머니 지킬 겁니다.
0: 너 이렇게 징징대고 있다고 뭐 하나 해결될 게 있어?
1: 그치, 안다고요. 부지런히.